아우 여보 내게 뭐 샤가제 마저 크레이게 시퀴코 아 코네 아디스 모델라 파게 고핀나 에고 웹사플라이니 투스모티 스페테니 바코드 바트 캐리케이스 코나 보 스코나 스코나 겐까니 스모델 라 푸토바나 반지 스베 코나 오레디 스모델 라 파게 마리스펙 인 더 무드 오 발로 움따가 또 거다 오투 코나 겐펠라 게 usekhona usekhona usekhona hashtag marisbeck in the mood khona futhi ke insizwa enkulu madoda asibone la bakhona bangena zokwazisa ukuthi obani balo bengena nje manje Kenny K sikhona bo uthi marisbeck in the mood no Kenny K kumgugundlovu 107.6 FM the sound of choice of KZN's capital from 9:30 to 12 watsengvele ngathatha ihlalo sami segolide ngahlala ngabhala u-4 ngathabela umculo ngisendaweni ekhokha ama-rates DJ umntomuhle umntakatokota lo bezalwa-ke insizwa kumgqibela sithembe ukuthi ke usuku lwakhe lihambe kahle nje.